0: 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은 달걀, 삶아 먹어도 맛있고 볶아 먹어도 맛있는 달걀. 달걀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달걀을 꼭 먹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걀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음식입니다. 달걀은 일명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런 이유가 달걀은 거의 모든 영양소가 필수로 들어있어 완벽한 음식이 됩니다. 삶은 달걀 하나에는 다음과 같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 엽산, 비타민 B5, 비타민 B12, 비타민 B2, 인, 실레늄, 또한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6, 칼슘 및 아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달걀 한 개는 77칼로리, 단백질은 6g, 건강한 지방은 5g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일 수 있지만 혈중 콜레스테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하나의 달걀에 212mg이 들어있는데 1일 권장 섭취량 300mg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나 달걀을 먹는 것이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달걀 섭취량에 따른 반응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연구에 따르면 70%의 사람들에게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전혀 증가시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30%는 달걀이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약간 증가시켰습니다. 세 번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립니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데요.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HDL을 증가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 연구에서 6주간 하루에 두 알을 먹은 사람들은 HDL 수치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DL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심장질환, 뇌졸중 및 다양한 건강문제의 위험이 더 낮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충분히 섭취가 어려운 매우 중요한 콜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린은 비타민 B의 영양소로 분류됩니다. 그것은 세포막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며 뇌신호 전달 분자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90%는 섭취량이 적다고 합니다. 따라서 달걀 한 개에 100mg 이상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달걀은 콜린 섭취를 위한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다섯 번째, 달걀은 LDL 콜레스테롤 입자를 작고 밀도가 큰 입자로 변환시킵니다. 이러한 입자의 변화는 심장질환의 위험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LDL 수치가 높으면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LDL에 아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LDL 입자가 작고 조밀하고 큰 LDL 입자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로 소형, 고밀도 LDL 입자를 가진 사람들은 큰 LDL 입자를 가진 사람들보다 심장질환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3의 사실에서 달걀이 개개인의 LDL 콜레스테롤을 약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달걀의 LDL 입자를 작고 밀도가 큰 것으로 잠재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루틴 및 제아잔틴은 안구 건강에 유익합니다. 달걀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항산화제는 안구 건강에 유익합니다. 노화는 대체적으로 시력 저하를 발생시킵니다. 고맙게도 몇몇 영양소는 우리 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퇴행성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망막에 축적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대조 시험에서 4주에서 5주 동안 달걀을 하루에 한 알에서 세 알 정도를 섭취하면 루테인과 제아크산틴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면 백내장과 황반 변성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또한 실명을 줄일 수 있는 상당량의 비타민 A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오메가3가 풍부해서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낮춥니다. 모든 달걀들이 똑같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달걀의 영양 성분은 암탉이 먹이를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키웠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목초지 오메가3 농축식품을 사육한 암탉은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훨씬 높은 달걀을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트리글리세라이드의 혈중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영양소입니다. 여덟 번째, 단백질의 위대한 원천입니다. 우리의 식단에 단백질

혈중의 위험을 줄입니다. 달걀은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달걀 섭취와 심장 질환의 위험 사이의 관계를 많이 조사했습니다. 총 26만 3,938명의 참가자가 참여한 17건의 연구에 대한 메타 리뷰에서 달걀 섭취와 심장질환 또는 뇌졸중 사이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걀을 먹은 당뇨병 환자는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걀이 실제로 위험이 증가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열 번째, 포만감을 늘려 칼로리 섭취를 줄입니다. 달걀은 포만감 지수를 높이고 충만감을 유발해 이후에 칼로리 섭취를 줄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장 만족스러운 다량의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과체중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베이글 대신 달걀을 먹는 것으로 36시간을 체크했는데요. 자동으로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고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는 것을 8주 동안 실행하자 상당한 체중 감소를 일으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달걀을 꼭 먹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 어린이 연령별 운동 지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연령별 운동 지침. 아이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할까요? 나이에 따라 운동 중점이 다릅니다. 학령 전 3세에서 6세 사이 노는 것이 곧 운동입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 활동 속에서 자유롭게 탐색해야 합니다. 서로 붙잡고 쫓아다니면서 반응과 조정 능력을 키우고 등반을 통해 통제와 안정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직관적인 시범과 지도를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기초 운동 모식을 배우고 좋은 자세를 익히며 평생 운동 토대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령 전 아동 3세에서 6세 사이 운동 지침은 학령 전 아동이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활동하고 그중 1시간은 중고강도에 도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초격 게임을 하는 등 코치가 아닌 아이의 놀이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소학교 단계 6세에서 12세 사이에는 폭넓게 경험하며 흥취를 찾아야 합니다. 이 연령대 아이들은 매일 1시간씩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 3일 동안 근육과 골격을 단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6세에서 8세 사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달리기, 뛰기, 던지기, 받기 등 기본 동작을 익힐 수 있으며 9세에서 12세 아이들은 오래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쉬는 시간 3분에서 5분 동안 활동하며 주 3회 코어 운동, 하체 근력 향상 운동, 줄넘기 또는 구기 운동 등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핵심은 가능한 다양한 운동 종목에 참가해 자신의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학교는 체육 수업을 충분히 진행하고 가정에서는 화면을 보는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다음 중학교 단계 12세에서 18세 사이는 자율적 관리, 체력 강화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큰데 운동은 스트레스 완화, 인지 및 정신 건강 증진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 연령대 아이들은 매 수업 사이에 3분에서 5분씩 빠르게 걷기, 스트레칭 또는 스쿼트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매일 1시간씩 중고강도 운동을 하고 농구, 축구 등 팀 종목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으며 자중훈련, 탄력밴드 등 체육 연습도 적절히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체중 및 비만인 아이들은 운동할 때 더욱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의학적 평가를 통해 운동 위험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영, 자전거 등 저충격 유산소 운동을 하고 점차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늘리고 체력이 개선된 후에는 저항력, 탄력밴드 등 저부하 근육 훈련을 점차 늘리며 도약, 달리기 등 고충격 동작을 피해 하체 관절을 보호하고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야 합니다.

0: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달걀을 꼭 먹어야 하는 10가지 이유와 어린이 연령별 운동 지침 전해드렸는데요. 어릴 적 별다른 영양 보충제가 없던 시절, 달걀은 그야말로 만능 영양제였습니다. 달걀을 먹어야 키가 큰다, 달걀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아플 때 달걀을 먹으면 금방 낫는다던 어른들의 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시중에 종류별로 다양한 영양 보충제가 참으로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달걀만큼 경제적이고 간편한 영양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하루 한 개씩 달걀을 먹어보면 어떨까요?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一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
2: 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1: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
3: 古建深墙，唱步护航，幸福敦化。华康十人健康馆公益行动开启。40至65岁中老年人免费骨骼健康筛查，限额600名，择优抽取20名骨骼养护体验官，免费尊享3个月骨骼养护，快来报名！报名时间5月15日至6月15日，地址敦化大剧院斜对面，咨询电话13-5472-2556，13-8932-1217。